0: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
1: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Le kini ka pak bede teku kini ka rantai mengasi teku kini ka makin bekal ngocol lagi.
0: Wasa ngocol ing sandingan.